0: 빵짱 예리 쫄!
1: 내도 생각으로 살인 서플라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건 가미 서플라이즈!
0: 빵짱 예리 쫄!
1: 무덤 필리언 임포르테 밀로칼 끝망한 바다의 석갈로워커!
0: 빵짱 예리 쫄!
1: 바라서 가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국 각 바라서 베이비!
0: 빵짱 예리 쫄!
1: 마이 망가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한 일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트 오라스!
2: 아, 조이, may arakamudiras ang kalendaryo?
3: Ano nga klase nga kalendaryo na to?
2: Ang gusto ko kalendaryo nga wala holiday. Parang iya nga pagigugma sa akin, wala man pahuway.

0: 빵짱 예의 존!
1: 국내도 수리 가도 살인 사파이즈 스쿨 슬라이스 빵가 온갖 가미 쓰바나이
0: 빵짱 예의 존!
1: 무다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다이 싹갈로와까
0: 빵짱 예의 존!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 갓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의 존!
1: 마이 망가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바스 보카스 24 호라스
2: Choy, pamakla ko namin kape mo, Choy.
3: Ano nga klase nga kape?
2: Ang pinaka-isog mo nga kape, hindi pa rin sa talasweet ko nga ex. Wala niyo malang kong ipaglaban.
3: Hot Lemon!
4: The year is 1968, and this song is number one.